0: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1: 네, 오늘 하루 뻣뻣한 내 고집과 교만은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부드럽게 허리를 굽히며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가득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0: 네, 오늘은요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7월하고도 둘째 날인데요. 어제 많은 비가 쏟아졌고 네.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어요?
1: 장마가 시작됐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장마가 올해는 좀 늦게 온다고 저는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올 건

0: 되더군요.
1: 그렇군요. 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요. 요즘 이 저희가 겪는 이 여름 날씨가 평소 유럽의 여름 날씨래요, 목사님.
0: 어, 그렇군요. 네. 요즘 조금 다른 때보다 올해는 좀 선선해요. 근데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덥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아의 이 여름을 유럽이 보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유럽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지금 입장 바꾼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0: 요즘 네. 날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1: 뭔가요? 목사님?
0: 더워진다. 어, 이상하네. 추워지네. 요즘 날씨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1: 맞습니다.
0: 겁니다.
1: 정말 오랜만에 선선한 지금 여름을 여러분 이 돌입을 하셨는데요. 또 이 여름날이 좀 선선하니까 성경 보기 더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요.
1: 네.
0: 아침에 시원할 때 맑은 공기 한번 마시고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 정말 영감이 무궁무진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1: 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이 책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끝내고 오늘에서부터 역사서에 돌입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 책은요. 모세의 계승자. 예전 성경에는 모세의 종자라고 돼 있었는데 후계자란 뜻이죠. 예, 눈의 아들인 이 사람, 눈이 뿌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요. 예,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 사람이 아마 대부분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끝 부분에는 그의 죽은 후에 그 다음 사람이 쓴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 앞으로 나올 역사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야기. 이 책은 이 이야기는 어떤 책일까요?
1: 네, 그렇다면 모세의 후계자 이제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죠?
0: 맞습니다. 네. 이름이 제목입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주시죠.
0: 예, 1번 여호수아, 2번 여로보암.
1: 오,
0: 헷갈리시죠?
1: 여씨들이 등장했습니다.
0: 여씨들이. 예.
1: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야 할 주인공의 이름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을 오늘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할 때 이 책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렇군요. 예, 장군 땡땡땡땡.
1: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보기 1번은
0: 여호수아,
1: 보기 2번은
0: 여로보암.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주인공의 이름, 오늘의 책 주시면서 오늘 아침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2: 샵,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0: 거의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1: 스펙타클합니다.
0: 10년 전에 발표된 음원이에요. 오. 얼마나 세련된지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아, 네. 예. 영화 한 편이 그냥 시작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요?
1: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책은 아주 스펙타클한 전쟁 서사시 여호수아서입니다.
0: 와, 그래요. 오늘 이 음원이 등장할 때 다들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아까 막 창이 막 창창창 하는 소리, 뭐 그런 소리 들렸잖아요. 그죠?
1: 아, 예.
0: 와 하고 하는 소리, 그리고 7일째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장면. 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오늘날의 우리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0: 건데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공의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40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정의로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은 그 진멸의 명령,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명령을 가나안 족속에게만 편파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쫓아낸 그들처럼 너희도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사실상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행된 적이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모습을 열방 가운데 세우는 것이 당시 구속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셔야만 했던 거죠.
1: 그렇군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참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제일 처음 그 구약성경에서 부딪히는 언덕이 레위기였다면은 이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으로 밀려오는 어려움이 아마 그 대목이셨을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의 이 12지파 땅 분배 장면을 보면요, 우리 방송 가족들 평신도들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 순간이 오는데 12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선 땅 분배 장면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0: 네네.
1: 요셉 지파가 없어요.
0: 네네. 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12지파의 땅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하네. 요셉지파가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지파는 두 배의 기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지면 11지파잖아요. 그 11지파 중에서 요셉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유대 땅의 가장 그 넓은 땅, 이스라엘과 유대의 가장 중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 와, 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실 이 요셉이 이 고센 땅에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밑거름이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형제들을 그때 당시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12지파는 없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목사님.
0: 네. 요단 동쪽 지역에 사실은 이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0: 동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요단 동쪽은 이제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자리를 잡겠다고 요청을 했죠.
1: 네. 그리고 이 땅의 요청은 모세 살아 생전에 한 거죠?
0: 그렇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가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당시 덩치가 아주 컸다면서요?
0: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이제 전체 지파들 중에서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예.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일컬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이라는 한 지파로 대표해서 말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크고 중요한 지파들이었습니다.
1: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군요. 아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12지파의 땅 분배의 배경과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지휘 아래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의 땅도 분배가 됩니다. 그죠 목사님?
0: 예 그렇습니다. 유다지파가 남쪽에 자리를 잡고요. 그 유다지파의 땅 남쪽은 네게브 사막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부지역에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요. 북쪽에는 단지파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의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변방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그런 지파들이 대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 12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나안 본토의 정복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서로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더블 보너스, 이 장자권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인정받았다는 대목이 참 큰 위로가 되네요.
0: 예,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1: 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 함께 공부하면서 그동안 여호수아 공부하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 메시지로 질문 묵상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9890님입니다.
0: 아침마다 틀어놓고 듣는데 문자는 잘 안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용기를 내십시오. 항상 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9890님 애청하시면서 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8절을 말씀을 또 발췌해서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참여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2900님은요?
0: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집사님 되시기를 소망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잘 오셨고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6244님은 사행시 남겨주셨어요.
0: 여호와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자. 와, 너무 멋진데요.
1: 벌써부터 여호수아 기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딩동님, 라마나요가치님, 5843님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여호수아입니다. 귀요미 권사님 잘 오셨고요. 찬양 듣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지 본격적으로 우리 장덕상 목사님의 해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성경으로는 역사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이 5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크게 보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다섯 권을 말하고요. 네비임은 직역하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가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만이 아닙니다. 이 예언서에는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가 있는데요. 전기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그리고 후기예언서가 오늘날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두 소선지서까지 이 후기예언서에 들어가죠. 아니, 역사서를 왜 예언서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서를 기록한 목적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교훈하는 책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전기예언서라고 불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기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케투핌 성문서가 있는데요. 이 성문서에는 우리가 아는 시편, 잠언, 욥기 같은 시가서가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오축, 히브리 말로 메갈롯,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다섯 가지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까지.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의 명절 특별한 날에 낭독하는 특별한 두루마리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전도서, 역대기, 상하까지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 케투빔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네비임 예언서 가운데 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망하고 쫓겨나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가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그 관점을 제시해주는 첫 번째 책이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와,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여섯 번째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이고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온전히 편성해서 모아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본 이 전기 예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0: 했고요. 그 전기 예언서를 통틀어 일관된 관점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점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과 뼈대를 마련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1: 네, 히브리 성경이 토라, 느빔, 케투빔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토라 다음 느빔, 그러니까 예언서의 바로 첫 책 여호수아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쭉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이 성경의 배열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의 구성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독교 구약 성경의 구성으로 바꾼 과정도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간에 셉투아진트라고 불리는 70인역 번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헬라어 번역 성경이죠. 그 번역 성경이 가지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지금 함께 공부하는 책 오늘은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세 5경 마치고 어제까지 신명기를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신학에서 성경을 구분하고 있기로는 이 역사서가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출발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을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이 여호수아서고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땅에서부터 펼쳐져갈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그 이름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고 예수아가 예수의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1: 네. 여호수아 총 24장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딱 샌드위치처럼 절반으로 딱 쪼개져요. 그죠, 목사님? 앞부분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이후로부터는 가나안의 정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3장부터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호수아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 네, 주전 1400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주전 1375년 그까지 발생한 일이 여호수아의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장면, 그리고 12지파의 정착과 땅 분배의 장면, 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실 공부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12지파 정착의 부분, 뭐 도피성 이야기 너무 많지만 오늘 함께 공부해서 좀 집중적으로 큐티해 볼 대목은요.
0: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공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측이나 좌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0: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 분량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그 중에서도 어떤 대목 기대합니까, 목사님?
1: 예, 오늘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당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성경 있으신 분 준비하셨다가 잠시 후에 저도

라이브 성경 낭독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0: 오늘의 퀴즈 가이드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1: 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 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모든 싸움이 끝나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싸움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움이 끝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편하게 쉬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또다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의 싸움, 그들의 유혹은 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핍의 유혹을 견뎌내야 됐고 그 결핍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분배받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싸움은 결핍이 아니라 반대로 풍요였습니다.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모습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풍요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그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우상을 섬기고 그 풍요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며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불의와 그 모든 억압을 서슴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들은 그 모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3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 받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더 이상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 안일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도 거기에 있었던 그 민족들처럼 살면 그들이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더 이상 그 목전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 결국은 그들과 뒤섞여 그들의 살던 방식을 그들이 배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거기서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안심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조수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 마무리 해주시죠.
1: 예,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니까요. 이 메시지를 그냥 오늘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지?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자,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르고, 그 다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부어진 주님의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족속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감염을 당할 것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진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 나병이 예수님께 옮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방 가운데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0: 아멘.

0: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갑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이제 7월 초면 개막이 되는데요. 데이 섹션의 킹스데이가 7월 10일 금요일 밤 8시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킹 오브 킹스가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상영이 되겠는데요. 초청권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샵 0933 단문 50원으로 킹이라고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2매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밤 큰 스크린 앞에서 꿈을 꾸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단문 50원, 샵 0933으로 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고
2: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목소리로 만나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유재호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의 그 화재보험이나 그 직원들의 단체보험, 그런,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런 또 생명보험, 전반적인 것을 다 취급하는 대리점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 오랜 기간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만 했던 류 집사님은 신혼 초 폐암 의심 진단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1: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처갓집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형제들은 전부 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하던 중에 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이제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막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불과 한 2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2: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

0: 후에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런 말씀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삶이 바뀌죠. 그동안 뭐 염려와 걱정으로 많이 쌓여있던 그런 삶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1: 오늘 복소리는 류재호 집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 부탁드렸습니다.
0: 김포행보원교회는 김상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세대 목사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이 무엇이 부럽고 무엇을 다른 것을 갈망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자. 그 설교의 모든 말씀의 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말 그대로 그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1: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류재호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0: 2007년입니다. 제가 C램프라고 명지대에서 했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 하셨던 장로님이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처음 극동방송 예배를 아침 목요일 조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좋았죠. 우리 운영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좋은 분들이고 믿음이 훌륭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동방송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찬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 류 집사님이 운영위원으로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이유, 우리가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파선교라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파선교사로서 전파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봉사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또 북한과 중국 동포들까지도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이 편지도 전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방송 선교의 힘은 참 무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참 감사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복소리를 들으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또한 전파 선교사로 이미 헌신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0: 예성이 엄마,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는 큰 축복이었고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사람 만나서 우리 자녀 셋 낳고 우리 자녀들 잘 또 양육하고 남편 잘 내조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된 데는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류 집사님의 이 음성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감사함이, 그 고마움이

0: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1: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류재호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A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의사 이승철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의 평균 수명이 약 1.8년 정도 더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등의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커피를 꼭 먹어야 좋은 걸까요? 커피는 그럼 정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커피,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대표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회의 준비를 할 때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 간질환,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적당히 즐기는 커피는 확실히 건강에 이로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카페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있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낮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활력도 돌아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페인 분해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 간혹 한 잔의 커피에도 밤 늦게까지 뇌가 각성되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두통과 신경계 부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원래 두통약에도 일부 섞여 있을 정도로 두통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익숙해진 뇌는 카페인 섭취가 중단될 경우 오히려 더욱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점점 일상의 평범한 자극에서도 쉽게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우선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성인 기준 400mg 정도입니다. 이건 에스프레소 샷 기준으로 하면 5에서 6잔, 아메리카노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는 약 3-4잔 정도에 해당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대용량 커피는 한두 잔으로도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하루 정도는 제한량을 넘겨도 괜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된다면 점점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과 오후를 피하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이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더욱 불면에 시달리고 다음 날엔 졸린 몸을 각성시키기 위해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개인별 반응을 잘 살펴보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재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또한 하루 한두 잔이 부담 없고 활력이 되는 분이 있지만 정말 적은 양이라도 몸이 불편하게 반응한다면 대체 음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커피를 내 몸에 맞게 적당한 양만 지혜롭게 즐기신다면 건강에도 이롭고 생활에도 활력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건강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이죠. 시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선한 인도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0: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좀 기억해라.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그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자꾸 세속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기억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까움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리석고 악한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번영과 세계적인 문화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이 K문화라는 것이요, 뭐 K팝에다가 K푸드에다가 K뷰티에다가 K드라마에다가 아무튼 한국적인 것이 이제 세계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자만하고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세속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과거의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5일은 6.25 76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60년 6월 25일 새벽 4시 당시에 조선인민군이, 북한군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할 목적으로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함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그들의 손에 떨어져 버렸어요. 3일 만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거든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지요. 그리고 남한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지리산에 있던 그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지리산에 있던 공산당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안 내려가면 너희들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남한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 한반도를 공산으로 만들자. 정말 우리 남한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유엔에서 북한의 철병과 남한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입 이사국이 5개 나라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흔히 장제스라고 하죠. 장제민. 예. 이 장제스의 이 정부가 지금의 이제 우리가 대만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중국이었어요. 이 상임 이사국 다섯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결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소련이 거부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날 소련 대표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회의에 늦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내려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시 시동 걸면 걸리고 조금 가다가 또 꺼지고 그래가지고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늦었다. 그래서 와보니까 이미 다 표결하고 끝난 상태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은 소련은 그해 1월부터 이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1949년 중국 본토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되었죠. 그리고 그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라고 그랬죠. 소련이 이제는 마오쩌둥이 잡았는데 저 마오쩌둥을 저 공산당을 우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뭔 소리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의에 참석 안 한다, 그렇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6월 27일 회의도 소련은 보이콧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는 이것을 소련의 기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4개국 나라가 유엔 파병안을 가결한 거예요. 만약 그때 소련 대표가 참석했더라면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러면 유엔군도 파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7월 7일 채택된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4호는 유엔 회원국이 제공하는 군사와 기타 지원을 미국이 주도해서 통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그게 이제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참전하는 나라들은 자기 각국의 국기를 사용하면서 또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유엔 국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6.25에 이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섭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민족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또 당시 피난 온 우리 정부와 각지에서 모인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부산에 있는 철양에 있는 철양교회에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6.25가 일어난 것이 바로 신사 참배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기도회를 2주간을 더 연장해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끝나는 날이 언제? 9월 15일. 9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닐까요?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낙동강 끝까지

안타깝게도 10월 16일부터 중국 인민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또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다시 또 서울을 빼앗기고 51년 3월 14일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2년여에 걸친 고지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하게 된 거예요. 약 3년에 걸친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총 300만 명. 여러분, 부산시 인구가 얼마죠? 327만 되나요? 300만 조금 더 넘어요. 약 부산시 인구와 맞먹는 300만 명이 우리 6.25 전쟁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떤 분은 6.25에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람의 시체가 땅을 덮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참변이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76년 전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받아합시다. 첫 번째, 역사를 기억합시다.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저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터 기념관 야드 바웹이라고 하죠. 그게 가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실 한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6.25를 기억하면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다시 6.25와 같은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잊어버리면 또다시 비극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6.25를 겪은 지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6.25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6.25를 기억해야 돼요. 그 6.25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곧 다시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하는 개인, 공동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반복하면 또 똑같은 위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달갑게 생각하고 고난을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도 이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 앞에서 말씀한 대로 뭐 안전보장 이사의 유엔군 파병이라든지 참전국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민족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추석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단지 추억이나 향수로 기억하지 않고 그것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기억함으로써 역사에 대하여 야누서적 토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이 시편 105편을 야누서적 토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기억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야누서적이라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한다. 뭘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미래에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족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방에 전하는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거예요. 사실 보면 정말 교회 부흥은 고난의 때 오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평안의 때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기도마다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렸어요. 기도원 가려면 뭐 몇 주 전에 예약하고 막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요즘 기도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야누스적인 태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복을 우리는 나누어줘야 된다. 유엔 참전국들이요, 이 땅에 찾아와 목숨을 걸고 싸워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지켜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시 참전했던 그 군인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여기 와서 목숨을 잃은 유엔군의 숫자가 얼마쯤 돼요? 약 3만 7천 명. 약 4만 명의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전쟁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여기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약 4만 명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월 19일 주일 오후에 우리 유엔 참전국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병된 군인들은 에티오피아 왕립에 속한 강류라고 하는 그런 정예 부대였어요. 7월 19일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 우리 전쟁에 참전했던 후손들 강류 합창단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에티오피아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얼마나 참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 초청해서 우리가 감사표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9일 주일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 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교훈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받아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민족, 이 한반도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민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민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였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 민족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는 삶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팔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신실한 계획과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아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특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토서 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불쌍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고 그 부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동참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0: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과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옛날에는 뭐 10위권 안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13위. 좀 하락해 있어요. 그러나 보면 이 경제적인 이 풍요가 얼마나 더한지 몰라요. 그죠?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코스닥 시장하고 보면 뭐 얼마나 지금 호황입니까? 그러나 이 호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 뭘 유치해가지고 뭐 큰 프로젝트를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기동 교회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늘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천국 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지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믿지 않는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6.25 76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파 0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겹치고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칩니다. 낙심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럴 때도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샵 0933번으로 50원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오늘도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아멘.
1: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자녀 문제와 인간관계 앞에서도 우리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곧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뢸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7월 2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108님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작년 2월에 췌장암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았는데 석 달 뒤에 또 양성이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척추 쪽에 또 다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눕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1세고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치료를 잘 받아서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치료비도 너무나 걱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어요. 아이고.
1: 많이 힘들고 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힘든 네, 네, 과정을 네. 또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108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0: 작년 2월 췌장암 수술을 크게 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쪽에 양성이 발견되어 항암 치료 가운데 있고 척추 쪽에도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모든 암세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흔적도 아멘. 없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연세가 만 81세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쇠약한 중에 또 좌절감과 우울감까지 그 마음에 찾아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1: 아멘.
0: 또 치료비가 만만치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정말 너무나 난감할 때 더욱더 마음이 절실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 달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네.
0: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그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3108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둡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뭔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 안에 저희 어두운 심령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1: 네.
0: 얼마나 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밝혀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둡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고통과 마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1: 아멘.
0: 심령의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일으켜주셔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계속해서 950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치는 저희 아들 장성욱. 시험 결과가 좋고 정말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아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509님. 이번 토요일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도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2차 시험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좋은 결과로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기도에 승리하고 그 기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각이 11시 1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낸 거 있습니다. 교사인 아내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아내가 가정일에 교회일에 학교일까지 정말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요. 믿음 주시고 건강시켜주시고 또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학교의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사로서의 그 학교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우리 아내분이 되시도록
1: 아멘.
0: 주께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가정에서 가사일로 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학교에서 교사로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샘솟는 은혜와 기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반에 맡겨진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교의 법인 이사장님으로부터 교무실과 행정실, 법인실의 모든 교직원분들, 관계자분들, 또한 학부형들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1: 아멘.
0: 은혜로운 학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법인 학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이번에는 9507님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올리셨죠. 똑같은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올립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대출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 선하게 하나님 매매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통증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507님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대출과 공동명의의 집을 선한 길로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그 매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그 무릎을 만져주셔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건강한 무릎을 허락하여
1: 아멘.
0: 주셔서 걷고 뛰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저희 시어머니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네.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 하나님께서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꼭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그 아는 시어머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0: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은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저는 일주일간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함께하는 선교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려오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벌써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현장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기적을 만나게 하소서 하셨어요.
1: 네.
0: 목사님 교회도 젊은 친구들 많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까?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네.
1: 예,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0: 네네.
1: 그곳 현장에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235님,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일주일간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하는 모든 선교 단원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아버지님 지쳤던 영과 육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리고 몽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큰 체험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6079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바쁘기만 하고요. 정말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제가 하는 일에도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또 열매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079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수고와 헌신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있다고 아멘. 했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워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때가 되어 이 자녀들이 그 수고의 열매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0: 아멘.
1: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워킹맘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네. 다 헌신하다 보니 본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열매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믿음의
1: 맞습니다.
0: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나면 정말 그 키우신 부모님에게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걱정하지
1: 아멘.
0: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아이들 잘 키우시고요.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또 기도 제목 주셔서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잘 되지 못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니까 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0: 7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에 빠져서 해결이 잘 안 돼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제 의지대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때로는 무기력함과 절망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때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087님, 때로는 사는 게 너무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힘이 들고 의지로 일어서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상심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그리고 그 정서적인 아픔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매일 눈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정말 7087님은 극동방송을 좀 틀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5873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나요?
1: 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873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사
0: 아멘.
1: 그 중고등부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0: 아멘.
1: 비전과 꿈을 가진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몇 우리 학생들 가운데 왜 가야 되냐고 또 여러 가지 학원과 가족 여행으로 인하여서 또 참 갈등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0: 아멘.
1: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못다한 기도 사연들은 내일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필두로 유럽에까지 아니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소위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능력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함에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고린도는 2차 전도연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곳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그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기나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세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윤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때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 틀린 게 0.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

0: 이해가 되시죠?
1: 조금 더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득이 비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이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라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라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말이지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2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사마리안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추적 인공지능과 시각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어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준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0: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제를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향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누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승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포,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해.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니까, 아!

0: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지원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취업 면접 요령을 보면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약점을 강점처럼 포장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와 상관없는 약점을 이야기하라고요. 결국 세상은 어떻게든 약점을 감추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순간에 오히려 길이 열렸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도 혹시 부족한 나 때문에, 약한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박희봉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고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바울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랑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녀일 수 있고요. 건강, 재산, 뭐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것들이지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넘어질 때 붙들어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요 그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송가 214장 순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이었어요. 네, 우리 극동방송 아뮤 음원 중에서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나의 약함 속에 또 주의 도움 받고자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 찬송에 담아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5203번님 할렐루야. 요즘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 붙잡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래요. 7318번님께서요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속상했대요. 요즘에 그런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몸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나의 몸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덮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0615번님 얼마 전 승진을 했어요. 승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네. 축하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떤 직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멋집니다. 네, 약할 때 힘들어서 주님 찾는 거 뭐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내가 잘 됐을 때에도 나의 어떤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또 멋진 고백 주시니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4245번님이요 예전에 우리 딸이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같이 방송 들으면서 기도하며 힘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힘들 때 더 주님 붙잡았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시죠. 9950번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가입한 지 5년인데요 아내와 함께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4년 전 발병한 아내의 대장암 4기 위암 두 번의 큰 수술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 주셨어요. 아, 정말 가족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네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이요. 오, 두 번의 암 수술을 겪었어요. 지난 4년 동안에. 그런데도 성가대 섬기면서 또 계속해서 방송 선교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 붙들고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잘나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힘찬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첫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요압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병사는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죠. 말씀과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는 평안도 장수도 없습니다. 13절에서 병사는 또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요압의 간교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14절에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며 직접 창셋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에서는 무기를 든 청년 10명까지 동원해 압살롬을 확인사살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훈련받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면 결국 요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둘째,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요. 압살롬이 죽자 더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을 위해 싸운 전쟁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압살롬의 시체는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덮여요. 얼마 전까지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왕노릇하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이리도 비참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형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수치로 결론이 납니다.

18절에는 압살롬의 비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압살롬은 그 약속을 모르니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애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의 성공, 좋은 직장,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수치의 기념비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순종은 굳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구원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와 성공과 스펙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랐기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사춘기 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14절의 요압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 후 힘들어하는 딸들에게 다시 이사 갈 순 없으니 너희가 적응해 라고 다그쳤어요. 제 열등감을 감추고자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런 제게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낀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욕심으로 자녀들의 방황이라는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큐티하며 내 생각에 빠져 두 딸을 힘들게 한 제가 바로 요압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문제 엄마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같이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다 죽일 뻔한 죄인임에도 요압같이 불순종하는 저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은천계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말한 병사처럼 질서에 순종하며 지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딸들에게 힘든 마음을 채울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이 겹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잘 묻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수치의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무너져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자녀를 위한다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당장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눈물의 광야를 지나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성공과 업적을 통해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요압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0: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믿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 천 개를 준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던 병사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이름이 남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무너질 세상의 기념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종친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네.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취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단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 네.
0: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1: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역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1: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해 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예,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병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평창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네. 계신지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OAP데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 포로 무사길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0: 영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의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 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0: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1: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0: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1: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되지 뭐.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5: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게라도 좀 드시라요.
4: 찔게? 아, 찌개. 아니야. 우선 이거 좀 먹고.
5: 아니요, 찌개 말고 찔게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4: 그런 거를 찔게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5: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게만 드릴 거예요.
4: 아, 안 돼. 아, 알았어. 아, 찔게도 맛있게 먹을게.
5: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게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1: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게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0: 그렇죠.
1: 자, 투정하지 말고.
0: 네.
1: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매운 거.
0: 아, 그렇죠.
1: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게 외국인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게가 나와요.
0: 그리고 또 또 달라고 하면은
1: 또 채워져요.
0: 맞아요.
1: 리필도 돼.
0: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잖아요.
1: 그러니까요. 자, 찔게라는 어이예요. 꽃게할 때 개처럼 찔게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0: 찌개.
1: 찌개이다. 2번은
0: 반찬.
1: 반찬이다.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0: 근데 오늘 네.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찔게 많이 드세요 라고도 맞아요. 하셨고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1: 풀만 야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0: 근데 야채도 찔게가 될 수 있어요.
1: 그럼요.
0: 뭐. 그냥 생으로도 찔게가
1: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1: 밥하고 국 그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0: 찌개.
1: 2번이
0: 반찬인데
1: 북에서는 찔게라고 합니다.
0: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 개 넣고 먹어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게로 먹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게만 드셨던 것 같아요.
1: 오.
0: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게만.
1: 자,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0: 네.
1: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아유. 저한테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0: 찌개.
1: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네. 할 때 찌개. 2번이
0: 반찬입니다.
1: 찔게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 하면서 얘기를
3: 하신가?
0: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0: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에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2: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3: 모바일 페이.
2: 전 너무 놀랐어요.
1: 네.
2: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1: 오.
4: 삼흥이요?
2: 네, 삼흥. 아.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4: 그러면은
2: 너무 신기하죠.
3: 신기해요.
4: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1: 많이 됐나 봐요.
2: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1: 네.
3: 130만 하셨네요.
1: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2: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1: 네, 맞아요.
2: 진짜 많이 쓰는 거죠.
1: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2: 그렇죠.
1: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2: 맞아요.
1: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하셨습니까?
2: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3: 맞아요.
2: 나오잖아요.
3: 기록이
2: 모바일 결제요. 통제하는 거죠.
1: 야, 감시하기 위한.
2: 아유, 그렇죠.
1: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4: 수단이
1: 돈의 흐름이
4: 수단.
1: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2: 오히려.
1: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2: 오, 배달을 시켜오고.
1: 예,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4: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는데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5: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1: 맞아요.
5: 들으면서
1: 네.
5: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네.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2: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네.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1: 그렇죠.
6: 했었는데
2: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6: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1: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6: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생겼다고
1: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6: 네.
1: 맞아요.
2: 그 자리에서 바로요?
1: 네.
2: 어머나.
1: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4: 아, 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6: 네.
1: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0: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웅이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아,
1: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 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이제 올라오는데 네.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2: 저도 이제 최근에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네. 보니까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진짜.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3: 어머, 북한에서.
0: 북한에서도.
3: 아, 진짜.
0: 예. 네. 그리고 또
2: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1: 에어컨이
0: 에어컨을
1: 있어요?
0: 장착하는
1: 에어컨이 있어요?
3: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0: 네.
4: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쉬타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0: 그렇죠.
4: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 장마당을요?
4: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4: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1: 아예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1: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4: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큰 거죠.
4: 이 또한 통제라니.
0: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1: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0: 뭔가 좋아 보이지만
1: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0: 다 파악하네
1: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4: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1: 그렇네요.
5: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0: 네.
5: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4: 그렇죠. 북한이 네. 따로 있죠.
0: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4: 대박. 신기하다.
0: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1: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0: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4: 맞아요.
0: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4: 네.
0: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0: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1: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0: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1: 기도하게 되죠,
0: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1: 보라,
2: 주주,
3: 삼순,
4: 웅이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0: 찌개.
1: 2번이 반찬.
0: 반찬.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개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개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찔개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저는,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자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0: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

0: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찔게 다 그래도 놓고
1: 네.
0: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찔게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는 북한에서는 국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찌개는 조금 더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0: 그래요. 저는 반찬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고 있어요. 8845님.
1: 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이어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0: 네.
1: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0: 네.
1: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0: 그렇죠?
1: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0: 네,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1: 네.
0: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게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0: 네.
1: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4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하면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게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0: 자,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1: 네.
0: 한 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D의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선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이 되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를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3절에서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지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답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중생의 방법, 즉 거듭 태어나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처음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호적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면 거듭납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여권과도 같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민등록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있는 사람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듯이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달걀과도 같습니다. 어미닭 속에서 태어난 달걀이 다시 한번 부화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죄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중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번데기와도 같습니다. 번데기가 애벌레에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엄지벌레가 되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번데기의 모습이 바로 육신의 생리를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번데기가 고치 속에서 나와서 나비로 변화할 때 진정한 두 번째 생리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감당하고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하나님 그날에 가서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전에 싫어졌던 것이 이제는 좋아집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책도 읽고 싶고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찬양과 예배,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이 친히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도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곧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의 생일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적인 생일이 없다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573-9777

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 그렇게 시대에 따라 많은 것들의 가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결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요즘 같은 민주시대에 뭐 세리가 그렇게 나쁘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도요, 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세리들은요, 사실은 강도보다도 더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를 위해 세금을 거두면 차라리 나을 텐데 침략자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그걸 갖다 바칩니다. 헤롯에게도 갖다 바치고 로마에게도 갖다 바치고.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배신자 취급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해야 될 예배와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얘기를 읽었는데 나병 환자가 신체적으로 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다면 이 세리는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나 이 세일이나 공통점은 뭐냐?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레위가 베푼 잔치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세리가 베푼 잔치에는 누가 와 있어요? 세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예. 웬만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엮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리가 벌인 잔치에는 세리들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세리에게는 세리가 친구가 돼주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 부정한 사람, 레위를 거룩하신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던 분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레위를 불러 그의 제자로 삼고 그를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나병 환자,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심으로써 막혀있고 닫혀있던 그의 삶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기꺼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레위 신체적으로는 멀쩡했지만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 취급을 당하던 그 레위를 불러 그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막혀있고 갇혀있는 그의 세계를 열어젖히시고 그에게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부정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것을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이렇게 요시찰 인물로 찍어두고 쫓아와서 살펴보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불평하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알아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격이 있는 자,
그럴듯한 자, 괜찮은 자를 부르

부르러 오셨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노라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지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The Lord's favor,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이 용서하시는 때, 그때가 열렸다고,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은혜,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주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선포하시는,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대, 주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시대였고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시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주님에게 사람을 둘로 나누고 어떤 사람에게 배지를 붙이고 그 배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침입해 왔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뭐 어느 날 뚱딴지같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계신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약속입니다.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때부터 처음부터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목적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게 하여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를 그 땅 가운데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에브라임과 그리고 심지어는 에돔과 애굽과 온 열방에서 이방의 방언을 쓰는 만국의 백성들을 주님은 그 인자와 같으니 메시아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열방을 불러 그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비전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할례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유대인들의 배지를 단 자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온 거리를 활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온 열방 가운데 나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용서와 자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시대에는 옛것을 바라보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것을 바라보던 기준으로 새 시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옛것을 바라보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새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 새것이 마치 모든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질서한 것처럼 느끼는 이것,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저들, 저들을 받아들이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은 이제 그 새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잔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잔치가 그렇듯이 그 새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아들이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받아들이신 그것이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자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잔치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누가는 마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 너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건한 겁니다.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기다림의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라고요? 기다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생각해봐. 만약 지금 너희가 기다리던 그 나라,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 눈앞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치유와 회복이 지금 너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그 신랑, 너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오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겠니?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신랑이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의 신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가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고 그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혼식 피로 현장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금식하시오! 먹지 마시고 마시지도 말고 조용히 금식하고 기도만 하시오.

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곧 그들이 금식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신랑,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던 그분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실 때가 옵니다. 그가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무덤에 계실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금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슬픔과 그 무덤의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주님의 부활절 식사를 두 번이나 묘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엠마오로 풀이 죽어서 메시아가 죽었어, 끝났어, 이젠 끝장이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곳에서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날 뭘 합니까? 주님의 몸이신 떡을 받고 주님의 언약의 피 잔을 나누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우리가 오늘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음을, 이미 개막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저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저렇게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었나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 중에 자기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자기들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했던 거죠. 말씀을 그들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죄인을 내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그 용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판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옛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실의 겁을 먹고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맛을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태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경직된 관점들, 그러나 새 시대를 선포하는 사람, 그 새 시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새 시대를 선포하는 우리들 앞에 부딪히는 숙제가 무엇인지, 장벽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이 전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전통은 나쁘고 혁신적인 건 좋은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고요, 우리 자신이 전통 위에 서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부정한 자들을 깨끗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거기에 쓰시기 위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들에게 낯설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미래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세요?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미래라는 거죠. 그 오래된 미래가 이제 그들 앞에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도전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당연히 교회의 임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 그 새 생명과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드러내는 가치는 그 복음의 새 생명, 새 시대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따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의 기준과 우리가 부여잡고 있던 배지를 가지고 그 배지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혐오를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을 허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을 높이 쌓으면서 그 담장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관계들을,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 복음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그저 내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내 기준을 누군가에게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영향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사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이 새 시대의 복음,

0: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주님이 선포하신 이 새 시대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네,
1: 시간이 너무 빠르게.
0: 그러면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네, 불러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예배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0: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

0: 부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1: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맞아요. 예,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2: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0: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1: 예.
0: 예. 옛날 사람인가 봐.
1: 아니다.
0: 옛날 사람인가 봐.
1: 아닙니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1: 아.
0: 네,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정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0: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아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1: 왜요?
0: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것 같다
1: 아유, 좋게
0: 생각을
1: 봐주셔서
0: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0: 그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1: 와,
0: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1: 세상에,
0: 와,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려요. 가사,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까 이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0: 사냥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하나님이 예. 마음을 만져주시나 그러니까요. 봅니다.
0: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2: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2: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3: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막 악보 찾느라고.
3: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0: 전주로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1: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와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0: 아멘.
1: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0: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0: 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 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 도우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아래요? 난 농부의 아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어?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거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 그래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0: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요. 그럼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고 집안을 한참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손에 들고 있었거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경험. 애써 다른 곳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내 곁에 있었던 거죠. 골로새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만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보화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부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곧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 PD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277님 샬롬 반가워요 고 PD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이 잔뜩 흐려요. 저 지금 포실포실 햇감자 쪄서 먹으면서 믿음으로 고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채팅 읽으면서 저도 지금 침이 고여서 발음이 힘듭니다. 햇감자 정말 맛있겠네요. 지금 부산 해운대구 기준 24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양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아직 비 소식이 없어요. 이 좋은 날씨를 믿음으로 고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구님은요 믿음으로 고 안녕하세요. 집에서 저 편안하게 지금 고양이랑 달팽이랑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고양이와 달팽이를 함께 키우시나 봅니다. 요즘에 반려달팽이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달팽이를 함께 키우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이치지님 믿음 말씀카드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시면서 받아가셨고요. 9671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과 함께 행복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셨습니다. 0742님은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0317님은요 아 전에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으시고 감사 인사 남겨주신 분들 정말 제가 더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446님은 고양이가 혹시 달팽이를 먹진 않겠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4549님 얼른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016님은요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저는 동생이 통통한 새우를 보내줘서 먹을 생각에 지금 너무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시간이 참 가장 배가 고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준비하시면서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맛있는 저녁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 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가 부담 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네, 9507님, 저녁 되기 전에 간식으로 지금 치킨 먹으려고 해요. 저는 치킨 중에 다리가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셔서 제 배가 다 고파옵니다. 4549님께서 4446님의 염려 섞인 고양이가 달팽이를 먹진 않겠죠? 이 질문에, 고양이가 만 16세예요. 늙어서 달팽이에 관심도 안 가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네, 정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고양이와 달팽이 함께 키우시는데요. 네, 사진이 참 궁금해지네요.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열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웨이홈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섬기는 대안학교에서
0: 네.
1: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해서
0: 오.
1: 네,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그때 봉사를 나가신다, 교육 나가신다 하셨던 그 대안학교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여행을 또 같이 가게 되셨어요?
1: 네, 대안학교 봉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0: 네.
1: 한 번씩 여행을 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0: 와, 그렇게 봉사로 오고 가는 학교에서 또 그런 소중한 관계가 또 이루어지네요.
1: 네,
0: 와.
1: 너무 감사하죠.
0: 네.
1: 저희는 그냥 단지 봉사만 할 뿐인데 여행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0: 네.
1: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네. 사무국장님 오시기도 전부터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9507님께서
1: 네.
0: 인사해 주셨어요.
1: 네, 창조과학 사무국장님 두근두근 반갑습니다. 저를 두근두근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4277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1: 네, 오늘은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이네요.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7088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1: 네, 이제 곧 시작 하시겠네요. 오늘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0: 네, 7088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전반기 마지막 방송이라니 아쉽네요.
0: 네, 저희가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여름 특집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이뤄가는데요. 찬양으로 무더운 여름을 함께 시원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존에 진행하던 코너는 잠시 내려놓고 저희가 한 달 뒤에 여름 잘 보내시고 만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 달간은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푹 쉬시고 여름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이사님.
1: 네, 그렇죠.
0: 네,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실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구륵칠이님도 네,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날씨는 꾸물꾸물한데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사님과 고피디님 응원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사후사구님께서 고양이랑 달팽이랑 평안하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고양이와 달팽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사님.
1: 네, 고양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0: 네.
1: 16살인데도 불구하고 2살 정도로 보이는데요.
0: 너무 귀엽습니다.
1: 네.
0: 또 달팽이도 보내주셨는데
1: 네, 달팽이가 상추를 먹고 있나요?
0: 네, 열무인지 상추인지
1: 네.
0: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도 또 보내주셨어요.
1: 네.
0: 이렇게 고양이도 듣고 달팽이도 듣는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입니다. 0317님은 휴가 좋아요 라고

0: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눠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사님,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성을 중심으로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1: 네.
0: 이 역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분명한 역사임을 밝혀주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고피님께서는 외계인이나
0: 네.
1: UFO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재밌게 들었던 주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외계인의 존재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지난 2월에 오바마가 외계인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말을 했다가 대중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입장을 좀 번복했죠.
0: 번복했나요?
1: 네.
0: 어떻게 번복했나요?
1: 오바마가 그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의 농담조로 한이 말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0: 그게 뭔가요?
1: 네, 이것은 이런 문장들을 그냥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비하기 전에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하는 말에 더큰 그런 신뢰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1: 네,
0: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0: 저도 이런 생각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폐해라는 거를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창조과학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가진 핍박과 또 사이비과학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보람이 참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같은 이런 유명인들의 발언이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외계인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재포장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금세 다음 단계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피디님은 어떤 질문이 떠오르실까요?
0: 글쎄요. 어떤 질문일까요?
1: 네, 그 질문은 UFO의 목격은 진짜인가?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는가? 외계인을 납치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인가? 비인간 지능이 개입했는가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0: 네.
1: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UFO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바탕에는 더 깊은 사상적 전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0: 네, 진화론적 우주관.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왔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시작되었고 물질이 스스로 조직화되었으며 생명이 자연적 과정 속에서 출현했고 따라서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 같은 방식으로 생명이 필연적으로 생겨났을 거라는 사고 체계입니다. 외계 생명 신념은 대부분 이러한 패러다임 위에서 자라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사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좀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0: 네.
1: 철저한 진화론적 시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거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나의 신념 체계를 만들고
0: 네.
1: 또그 신념 체계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적어도 기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진화론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모든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결과를 진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0: 아니죠, 이사님. 전제가 가정이고 또그 가정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검증이 되지 못한다면 가정의 결과는 그냥 가정인 거죠.
1: 오, 피디님도 점점 창조과학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내의 다음 세대들도
0: 네.
1: 외계인이나 UFO가 존재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특강을 나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0: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네, 이런 전제 자체가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가 중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성 간 우주여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3번 잘 모르겠다.
1: 아, 오늘은 보기가 3번까지 있네요. 네. 잘 모르겠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항성 간 우주여행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우주과학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문자와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희지윌의 음성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이사님의 전반기 마지막 방송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아, 9672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1: 성국장님, 오늘 전반기 마지막 방송이네요. 늘 지혜롭고 흥미진진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후반기 방송도 기대합니다.
0: 네.
1: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0: 그리고 계속해서 퀴즈 정답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로워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외계. 네. 생명체 또 UFO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외계인이나 UFO가 존재한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존재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네, 매우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매우 단순하게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수십 년간의 분자 생물학과 유기합성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된지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화학자이고 나노기술자이자 미국 공학 한림원 정회원인 제임스 미첼 투어 박사는 분자 수준에서 생명기원 실험들을 검토한 후에 순전히 과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진화론자로서 매우 정직한 태도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재 과학이 직면한 실제 한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0: 이사님, 제 생각에도 이 말은 과학자로서 대단히 솔직한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듯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될 때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가정일 뿐이죠. 피디님, 만약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0: 네.
1: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의 증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혹시 발견될까요?
0: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진화론적 사고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화의 증거보다는 창조의 증거, 즉 설계된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뒤를 잇기 위해서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현재 천문학자들 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0: 네, 유사님 혹시 이렇게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낸 과학자도 또 있을까요?
1: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케이스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진화학자 160명이 나흘 동안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진화에 관한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0: 네.
1: 나흘 동안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0: 왜죠?
1: 왜냐하면 이때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우리는 현재까지 대진화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대진화의 증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그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대진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0: 제가 이사님의 질문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럼 피디님께서 한번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창조과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0: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관점 어때야 할까요?
1: 완벽합니다. 딱 주제에 맞는 질문입니다.
0: 네.
1: 정말 훌륭한 학생이죠.
0: 감사합니다.
1: 훌륭한 학생 때문에 훌륭한 스승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무튼 그때 이 회의를 취재한 레윈이라는 기자가 불타 없어져가는 진화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0: 네.
1: 어떤 기사였냐면 이번 회의를 진화론의 큰

0: 전환점이 될 역사적 회의였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소진화가 쌓여 대진화를 이룬다는 종래의 진화론의 기본 명제가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라며 몇몇 참석자 인터뷰와 함께 회의 내용을 사이언스에 종합하여 싣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이언스 학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하지만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니까 이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사님, 이렇게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이 대진화의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난 네.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건 단순하게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생각도 많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을 단순히 과학과 기독교 간의 논쟁으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의사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만한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게 하죠. 생명은 단순한 화학 반응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명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세포막, 복제 메커니즘 등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동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1: 네.
0: 이 모든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으니까 생명은 필연적이다라는 외계 생명 신념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확정된 과학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확장된 기대에 가깝습니다. 과학은 아직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했고 또 외계 생명의 존재를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1: 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가정에 따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생명을 만든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외계 생명은 필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왜 질서가 존재하는가, 또 왜 정보가 존재하는가, 왜 생명은 정밀한 시스템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선포적 말씀은 현대과학이 직면한 가장 깊은 질문들, 즉 기원, 질서, 정보, 조종 등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토대를 주는 말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사님, 이 시간을 진행하면 할수록요, 제가 드는 생각이 창조과학 이사역이 정말 필요한 게 교회 학교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에서 먼저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세계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화론에 대응해서 창조론이 어떤 것이며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조차 없다면 저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적 환경체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사님, 지금까지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UFO에 관해서도 궁금해요.
0: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UFO 사진 찍힌 걸 이렇게 보고 정말 실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만약에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하는데요.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만약에 이 UFO가 실제라면 UFO 내부에 외계인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1: 네.
0: 아니면 뭐 드론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1: 0317님께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9507님은 예전에 외계에서 온 영화 이

0: 벗어났습니다. 음속의 50배 정도 되는데요. 시속 6만 1,155km 정도 됩니다.
1: 와, 네.
0: 그런 속도로 이 선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초음속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지 아마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천문 단위로 계산하면 지금 거리가 약 167AU, 지구로부터 약 250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1: 250억 킬로미터요.
0: 네.
1: 이사님 지금 방금 167AU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AU가 어떤 건가요?
0: 네, AU는 1AU는 천문 단위인데요.
1: 네.
0: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네, 1억 4천 959만 7,870km.
1: 네.
0: 혹시 PD님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1: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요즘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4.2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별은 주로 지구형 외계 행성을 설명할 때 주요 예시로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이더의 속도로 이 항성에 만약에 가려고 한다.
1: 네.
0: 음속의 50배죠.
1: 네.
0: 몇 년 정도 걸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74,800년이 걸립니다.
1: 와, 74,800년.
0: 네.
1: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0: 네.
1: 인류가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1: 네.
0: 우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많은 지나온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현재까지 유인 우주선입니다. 유인 우주선의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39,938km입니다. 시속입니다.
1: 네.
0: 지금의 기술로는 우리가 도저히 항성간을 운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류가 엄청난 우주항법 기술을 개발해서
1: 네.
0: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수준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 그러면 시속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0: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10분의 1 같으면 3만 킬로미터죠. 이것을 시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속 1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1: 네.
0: 체감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1억 8천만 킬로미터 속도로 1시간당 돌면 1초에 지구를 7.5바퀴 돌 수 있고요.
1: 네.
0: 1시간이면 2,700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속도죠.
1: 네.
0: 이 속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까지는 약 42.2년이 걸립니다. 속도가 10분의 1이 되니까 시간은 10배로 늘어나겠죠.
1: 네, 그러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제미나이 AI에게 현재까지
1: 네.
0: 우주에 다녀온 우주비행사의 평균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40대 초중반 나이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빛의 10분의 1 속도로 가장 가까운 항성인 센타우리로 가는 데까지 42.2년이 걸리니까 아마 돌아오기는 힘들겠죠.
1: 네, 이건 뭐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1: 네.
0: 네, 말씀하신 대로 공상과학입니다. 우선 보통 우주선이 발사될 때의 중력 가속도 보통 3G에서 4G 정도로 운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빛의 10분의 1 속도로 도달하는 데까지 3G로 계산할 경우에는 11.8일이 걸리게 됩니다.
1: 네.
0: 이 3G의 중력 가속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3G의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의 몸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1: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정말 어렵죠.
1: 네.
0: 그러나 오히려 진짜 위험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 어떤 문제인가요?
0: 네, 우주선이 만약에 빛의 속도 10분의 1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래알만한 미세 운석과 부딪혀도 원자폭탄급의 엄청난 충격에너지가 발생합니다.
1: 오.
0: 빛의 10분의 1

0: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곡선 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AU가 되고요. 네. 직선 브레이크를 잡는 거리도 104AU입니다. 여러분 104AU 거리에 떨어진 모래알 만한 미세 운석을 발견하고 피해야 되는 거죠.
1: 네.
0: 네. 또한 우선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우주공간의 수소 원자들이 우주선을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방사선, 우리가 흔히 감마선, X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받기 때문에 이 방사선으로부터 우주인의 DNA를 보호하는 기술 문제가 또 있게 됩니다.
1: 네,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정말 현재 과학기술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정보에 우리 마음과 지성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진짜 문제는 우주선의 문제입니다.
1: 우주선의 문제요?
0: 네, 정확히 말하면 우주선의 연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달 착륙선이 15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10톤 무게 우주선을 빛의 속도 10%, 10분의 1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물체를 가속하는 데 필요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공부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1: 네.
0: 뭐 전공이 아니라면 뭐 생각조차 나지 않겠지만
1: 네.
0: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 E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1: 오.
0: 네, 그래서 이거를 10톤 무게를 빛의 속도 10분의 1 로 계산을 하게 되면 4.5 곱하기 10의 18승 줄, 이것을 4.5 엑사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구 전체 2.6일간의 에너지 총 소비량에 해당하고요. 한국 1년 에너지 소비량의 4.32개월 정도 해당이 됩니다.
1: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1: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0: 네,
1: 드는데.
0: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하튼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외계인도 UFO도 아직까지는 공상과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해석은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 아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프롬갓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얻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오늘 퀴즈는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항성간 우주여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입니다.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3번 잘 모르겠다.
0: 정답은요?
1: 정답은 2번 불가능합니다.
0: 네,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 왔습니다.
1: 네, 5865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외계인 UFO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6일부터 저희 8월 16일까지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제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응원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사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1: 네, 다시 뵙겠습니다.
0: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 같다고 하십니다. 물된 동산은 언제나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보일 때에도 기쁨과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삶 속에서 그 샘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위대하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말씀 붙잡고 위기와 절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자로, 소망을 잃은 자에게 길을 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자라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빚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죠.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수가 다른 이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메마른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도무지 한 발자국을 떼기도 힘든 고통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신 우리 주님의 한 발자국의 그 걸음, 여러분 오늘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한 구절구절들이 간혹가다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39절에 조금 나아가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저의 모든 것을 뒤덮곤 했습니다. 성경 전체 문맥을 제가 로고스 7070 시리즈로 지금 설교 중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하신 주님을 같이 설교하고 묵상하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한 단어, 바로 조금 나아가사.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나아가셨던가? 이게 단순한 물리적 거리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의미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조금 더의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향한 조금 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시니라 육신의 또한 힘든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또한 세상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단어가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라는 단어하고 아주 작고 미미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가 바로 조금 더 나아가사, 미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나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힘드시고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잠든 제자를 뒤로 하고 나아간 그 아주 미크론과 같은 아주 작은 그런 거리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의 생각에 잠겨 있고 또한 삶의 안일함 속에 갇혀 있는 그 제자들, 바로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한 발자국에 앞선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경계선을 딱 뛰어넘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하늘의 능력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그래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아버지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경계선의 윗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고 싶어하고 모두가 갇혀있고 모두가 안일 속에 또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조금 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역사에 큰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홍해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은우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은우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리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어린이지만 우리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켈빈은 종교역자 켈빈은 어린 아이들도 복음의 씨앗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교회들은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따로 분리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지금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제는 패밀리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어린 아이도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 설교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심겨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종교개혁자의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접 봅니다.
아, 우리 은우가 복음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아에서부터 시니어까지 구별과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 이 복음의 능력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 굴지의 타이어 회사에 우리 주재원이, 젊은 주재원이 한 분 오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하면서 보통 1995년도 이럴 때 유럽에 그것도 독일 네덜란드에 주재원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든지 실력이 있든지 해야지 올 수 있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좋은 유럽에 주재원으로 오게 되는지 자기는 도무지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발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자기가 젊은 이 직원인데 교회를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랍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집에 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일찍 내가 회사를 나가지 하고 이렇게 일찍 회사를 나가가지고 일찍 나가니까 다시 새벽 기도 때 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미리 뭐 이렇게 준비할 것들을 좀 준비하고 조금 더 다른 회사원들보다 일찍 회사를 출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게 그 회사 고위직 간부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사를 개설하는데 누구를 보낼 거냐 의논하다가 우리 오신 그 집사님을 발탁했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대단한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좋은 회사에 다니는 주재원들이면 다 실력이 있고 다 능력들이 있어서 누구를 보내도 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회사에 일찍 나왔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 그것이 자기를 바로 유럽 주재원으로 보내고 지금 아주 고위 간부가 되어서 이제는 지금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 큰 결정적인 영향을 맺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조금 더의 삶이 우리 복된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대만 선교가 정말 우리 온천교회 역사상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함께 80명이 넘는 그러한 선교팀들이 간다는 것은 우리 온천교회 80년 역사에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요 하늘의 역사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선교, 대만 선교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이 지롱시에서 우리 온천교회 문화선교팀에게 문화선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문화 사업을 어떤 일환으로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시기로 시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시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시의원들이 참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그것은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온천교회. 정말 코로나로 힘들었던 교회는 우리 온천교회만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만, 중국 이주민들이 정말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그 장소를 찾던 중에 우리 온천교회 부탁을 했고 그것을 들었던 저 자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또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한 번 더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 교회는 진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드릴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목사가 또한 당회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들이 우리 온천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정말 저는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뉴스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또한 가게 하고 하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바로 그 결정. 여러분,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한 가지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조금 더 나아가심의 역사는 바로 찬란한 하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조금 더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그냥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더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되어질 때, 아, 이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에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하늘의 영광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영적 도약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드리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그 작은 행동, 그것은 바로 우주를 가르는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저 높은 하늘 상아궁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광의 극치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나사렛의 비천한 몫으로, 그리고 길 위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쓸쓸한 나그네로 살아가셨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낮고 낮은 곳에 처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그리고 차가운 무덤이라는 고통의 10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고통의 끝이 아닌 그 고통의 터널을 마침내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찬란한 영혼의 영광을 향한 영적 도약이 그분에게는 생생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그 인생이 죄로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홀연히 나타나셔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조금 더의 발걸음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조금 더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난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남들 우리 기도할 때 조금만 더, 우리 남들 살아갈 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작은 순종 이후에 벌어지는 그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획했다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열어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에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조금만 더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 다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에서 금을 이렇게 찾으려고 금맥을 또한 찾으려고 팠지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 채굴 기계를 이렇게 고철상에 아주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이산 고철상이 자기가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지질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다비가 멈춘 바로 그 지점 딱 3피트. 3피트니까 약 90cm인데요. 고개를 조금 더 파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금맥이 발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맥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와서 1미터만 더 파보라라는 유명한 이야기로 바뀐 바로 그 이야기의 실화였습니다. 딱 30피트만 정말 더 파보라. 딱 3피트만 더 파보라. 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선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 피곤하고 지치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바로 그 속에서 멈추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꺼지지 않는 하늘 능력으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한계 자리를 뚫고 나아가는 약속된 축복의 금맥과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현실은 겟세마네의 고통과 골고다의 눈물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내도 누구 하나 우리 주님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과 달랐던 그 위대한 차이,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향해서 그의 한 발걸음을 옮기는 조금 더의 인생을 사셨을 때 우리 주님의 최후 종착지는 영광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또한 잘 해오셨던 것을 중간에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내딛으십시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

0: 그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종구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편 147편의 선포를 담은 이 찬양을 비 내리는 목요일 저녁 묵상해 봅니다. 무궁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메마른 땅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7월 2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은 956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신청합니다. 비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메마른 이 나라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이 목요일 저녁 시편 147편의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의 둘째 날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저질라. 아, 여러분 출석 체크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세 가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나누고 싶다고 요청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받아보시고 나만 받고 끝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나눠주시고 은혜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캘리그래피 엽서, 손글씨로 적어 내려간 예쁜 말씀 엽서인데요.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오늘 이 먼저 말씀 엽서를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엽서, 아, 이게 한옥의 처마 같아요. 아, 우리 전통 가옥의 처마와 그리고 푸른 하늘에 빛나는 해질녘쯤에 아마 이 한옥의 모습이 아닌가, 아주 예쁜 배경화.

하면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손글씨로 적혀진 이 말씀엽서, 또 작가님의 직접 찍은 사진으로 꾸며진 말씀엽서 꼭 받아가시고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물, 맛있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PNL푸드에서 드리는 추어탕 밀키트 세트 다섯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고요. 황금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또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모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듣고 옵니다. 5699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에필로그의 찬양이에요.

아멘,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의 둘째 날, 비 오는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저질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나의 갈길다 가도록 이 찬양은 에필로그의 음원이었고요. 5699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목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목요일 나의 플레이리스트 코너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많이 보내주시고, 또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241번님 아멘. 0559번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316번님 아멘. 1990번님 아멘 세번 외쳐주셨습니다. 샬롬,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하시면서 0257님 오셨고요. 오늘 엄마가 수술해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9083님. 몸이 약해진 와중에 금식 중이신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 9083번님의 어머님, 몸이 약해진 중에 있습니다. 금식 중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수술 모든 과정 주님 동행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죠? 네, 9083님, 우리 어머님 힘내시라고 저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2306번님, 어제 우리 오프닝에서 시애니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묵상했었죠? 시애니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7월 그리고 하반기도 주 안에서 화이팅! 5360번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저의 삶도 다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1033번님, 아멘. 피디님, 저도 주님께 예전에 가장 힘든 광야에 있을 때 고백했던 서원 기도가 있었는데요. 요나처럼 제 상황과 환경이 약해져서 그 서원의 기도에 꿈을 미루고 있었어요.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었는데, 제가 어제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느지막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 또 사랑한다 말씀하신 분도 주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분도 주님, 1033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6시 21분입니다. 조수아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코너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신청곡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 네, 7679번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제목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같이 듣고요. 로고송 들은 후에 우리 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하세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6시 27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목요일 코너 나의 플레이리스트.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신가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찬양 두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들여다볼 플레이리스트는요, 9167님의 플레이리스트. 오랜만에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홍이사학의 하나님의 세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곡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7721번님, How great is our God? 신청합니다. 라고 영어 버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크리스 탐린의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 함께 할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듣고 계십니다. 크리스 탐른의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그리고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은요. 이분의 신청 찬양 들려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4503님, 넷째 딸이 중3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사라져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절 눈물로 간구했던 우리 예쁜 딸, 주일 성수 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신청 찬양입니다. With God과 이찬미가 피처링한 말씀 앞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7월의 둘째 날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끝곡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제이어스의 찬양 3710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는 2026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멘트와 코너를 잠시 멈추고 더 찬양을 많이 들려드리는, 시원하게 찬양 많이 들려드리는 여름 특집으로 함께하는데요. 행저질라도 여러분의 신청곡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매일 저녁마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의 묵상 본문을 가지고 풀어보는 말씀 퀴즈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단순하게 우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눕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에서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가해하고 에서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야곱을 가해하고 야곱이 피해자였을까요? 야곱도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이 용서를 빌러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보면 한 사람이 완전한 가해자도 한 사람이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나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화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함께 품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같이 화학작용을 해야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관계의 회복은 이 화해와 회복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길은 용서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와 회개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용서해야 됐고요. 야곱이 회개해야 됐습니다. 에서도 용서해야 됐고 에서도 마음속에 회개했어야 가능한 화해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과 화해라는 걸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서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저쪽에서 용서를 받을 만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용서하고 싶으신데 용서 못하시겠죠. 용서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그렇지만 용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무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용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관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근데 화해는 쌍

방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화해는 서로가 같이 그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커스가 어디냐면 이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는 그 피해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화해는 관계와 신체와 정서의 모든 총체적인 회복을 화해는 이루게 됩니다. 용서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의지만 가지면 용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과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특별히 회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용서할 때 겁을 먹으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지 또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용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받은 용서를 잠시 뒤에 용서를 더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그 대상자와 만나지 않아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서는 우리 상처받은 사람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고 모두가 다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화해는 항상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호의 신뢰와 그 안에 밀접한 친밀감이 재건되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헷갈려합니다. 화해가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다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풀스텝에는 야곱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의 스탠스를 보시면 야곱의 마음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하나님 에서가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또 상해하려고 옵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야곱의 회개의 마음이 여기서 보입니다. 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형이 자기에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가면 사실 안 만나도 될 것 같거든요. 안 만나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면 안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미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도 충분히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화해의 이 테이블로 야곱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먼저 first move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삼촌 집에 있던 야곱을 삼촌 집에서 물론 거기도 뭐 어려움이 많았죠. 삼촌이 자기를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있는 그 삼촌과 살면서 그래도 야곱은 돈도 벌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편안할 때 그곳이 그래도 자기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상처받은 거로부터 형으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등 밀어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편안함이 있냐면 화해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 내가 용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그래요. 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긁어부스러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상종을 안 할 거야.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오히려 잘 됐어. 가까이 안 와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외나무다니에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의 등을 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까지 발걸음을

뛰긴 했지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화해가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입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까지 보내놓고 거기서도 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과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요셉이 연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까지 생겼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한 그 관계를 요셉은 그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나에게 엄청난 악이지만 이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선은요, 맹렬하고 강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상처받을 위험과 아픔을 앞에 놓고도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등 밀어주실 때 우리는 과연 야곱처럼 안 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회개는 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야곱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거 알고 있어요. 형에게 또 상처받을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회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한 평생 동안 자기는 형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문제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자기가 장자의 직분도 아랑곳하지 않은 형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형한테 하나님 뜻 아닌 형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어머니랑 합쳐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뺏어간 것도 정당화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형 만나기 전에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였냐면 한 평생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형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형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싸우고 있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야곱 뒤에 나타나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야곱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잖아요. 용기 주는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가기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씨름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밤에 화해를 이루기 전에, 화해가 형과 일어나기 전에 밤새도록 자기 삶 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씨름하게 돼요. 화해의 기적은요, 영적으로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발견할 때 일어나요. 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할까요? 야곱은 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워도 잘 꺾지 못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65년 동안 제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내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그 끊임없는

나의 자기 중심성이 계속 한 평생이 하나님은 저랑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라는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아픔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른 아픔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관계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기 중심성의 씨름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이었던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안에 항상 제일 의존했던 힘, 환도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두 가지는 야곱이 야곱 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야곱다워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야곱의 정체성과 야곱의 힘을 둘다다 바꾸어 주세요.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용서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화해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나 중심성인 나의 야곱성이 안 없어졌고요. 내 아직도 내 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능력,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고집. 지금 요렇게 하는 게 나를 가장 지킬 수 있고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야곱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환도뼈는 부러졌어요. 자기 힘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하나님이 넌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3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3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두려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이제 죽었다 싶고 가는데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만이 아니요. 이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제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 없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두려움이 존속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가 오는 거를 보고, 1절 말씀 하반부에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야곱은 지금 또 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형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가장 힘든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에게 내가 승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형 앞에 두려움은 두려움의 반응들을 줍니다. 32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데 약간 달라져요. 32장에도 팀들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막 형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떼들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모습은 세 팀으로 나누되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야곱이 맨 앞에 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지금 힘든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피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의만 갖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 힘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는지 모르지만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리스테이킹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모습이 있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에서에게 이 회개와 용서가 결합되는 관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오죠. 33장 4절에 보세요.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와요. 달려가고요. 에서가 맞이하고요. 안고요. 목을 어긋 맞추고요. 입을 맞추고 웁니다. 화해의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같이 만져주신 하나님이 여기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0: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first move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모두 탕감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이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믿는 사람들. 용서를 하나님께 경험한 사람만 상처 입은,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입힌 사람을 성경적으로 에피아이미라고 하는, 에피아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용서는 회개와 만나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상처를 입힌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접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화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적대적인 감정과 자세를 버리고 상처 입힌 자와 상처 받은 자가 용서와 회개를 함께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둘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적인 공식은 이 공식이 화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이지 않고 화해는 하나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함께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또 다른 대상도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소가 공존할 때 우리는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리 용서의 책을 보시면 용서만 다룹니다. 회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근데 용서와 화해를 구별하는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게 된 이 개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로 시작되는 이 화해의 journey는, 여정은 먼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될 때에 그 화해의 테이블이 우리가 축복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우리 힙을 커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화해의 테이블은 하나님과 용서를 통해서, 용서와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화해의 테이블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화해의 테이블로, 그 테이블로 깨어진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부터 하나님과 먼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화해하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그 테이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원수된 저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고 기다려주셨다가 우리를 감싸주신 예수님이 그 펄을 지금도 벌려서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해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만이 지금 있는 그 관계도 화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픈 관계도 화해라는 기적까지 실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드려진 짧은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마치 첫 물결이 바다의 흐름을 결정하듯 아침의 기도는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문을 기도로 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곡, 아침해가 돋을 때 조수아의 찬양과 배주원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첫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 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아니면 주식창을 열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기준이 그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페뿐이 노래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과 또 아이누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영어 찬송 메들리 까르멘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혼이 은총 이버와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인류가 꿀을 얻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벌이 4만 5천여 꽃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꽃을 찾기 위해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벌들은 아무 곳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들이 공들여 만드는 꿀이기 때문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이지요.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알았으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 일행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십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간 것은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친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 전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견딜 수 없다며 두려움을

성경의 가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게 되자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징계가 임하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살리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의 곡으로 When I Cry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해주는 정말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아, 죄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진 화문이었죠.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Why So Downcast를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우울하느냐.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리고 그 전 곡은 말할테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리고 Psalm 5 시편 5편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바드 밀라드의 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면류관 가지고 바피츠와 인더리티 뮤직의 곡으로 Crown him with many crown을 보내드립니다.

아주 흥겹게 편곡한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멸류관 가지고 바비츠와 이드럴티 뮤직의 곡으로 크라운 힘 위드 마니 크라운을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바테멜라데의 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빈야드 뮤직으로 골라봤습니다. Winds of Worship 1집 중에서 You Are My King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찬양한 곡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저마다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혼자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는, 그 결승선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다시 한번 이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yers.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들려드렸어요.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지켜보시고 함께 달려주신 주님. 이어지는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도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김도현 3집에서 가져왔어요. 믿음의 모험 그리고 초롬의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 함께 듣습니다.

0: 송
1: Evening Prais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930님, 피디님 너무 반갑습니다. 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만 들었는데, 부천에서 인천으로 어제 이사 와서 오늘 처음으로 집앞 공원을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이 방송도 처음 접합니다. 찬양과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더 행복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507번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271번님도요. 평소에 퇴근할 때 션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은 야근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데 션디 목소리 나와서 반가우면서 어찌 이 시간까지 근무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걱정해 주시고 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1271번님 오늘 야근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쉼의 시간 보내셨기를 바래요. 0688번님도 할렐루야 쳐주셨고요. 5237번님도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립니다. 주리의 부르심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릴게요.

두 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리의 부르심 함께 했습니다. 7월의 둘째 날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 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 어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희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 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헌신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 가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더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도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또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오늘 2부 만나보실 텐데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0: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

0: 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희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2: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오늘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다 말이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1: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좀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0: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0: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1: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0: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2: 북한에서는 재판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도 그렇고 북한 체포단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덕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0: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3: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화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한 게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0: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안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4: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5: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0: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6: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대명으로 15년 노동교화형

0: 여행을 받고 특별히 미국산한 것은 처음으로 교화서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서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1: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0: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데려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진행,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서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1: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입니다.
1: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4: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에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5: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용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용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1: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0: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0: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1: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충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좀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냄새 나고 배 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고루 여기 얼굴에 막 그에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 정신 붕괴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1: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3: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인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4: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5: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1: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0: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 누차 이런 북한 입건 얘기를 하고 우리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군포로 가족분들을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0: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1: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미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개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는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정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두 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쌀 한 털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

0: 기아가 오후부터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천 명이 모여서 릴레이

0: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000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달러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주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에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

0: 국에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로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대신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0: 예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로 삶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흘린 눈물은 대부분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나의 많고 많은 죄악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또 큼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놀라운 주의 역사나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물은 쌓여있는 자신의 죄책감과 아집을 녹이고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친밀하게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린 눈물은 종종 내가 흘리고 싶어서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의 첫 번째 체험이 되곤 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께서는 우는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침상을 적신 눈물로 회개했고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생명을 연장했으며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백성에게 인도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278장, 새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요한의 슬리는 87세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 없는, 하나님 말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을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 100명이 있다면 온 땅을 복음으로 뒤덮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가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그 100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기도의 무릎이 부족한가요?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함께하면서 찬송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되어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여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극동방송도 여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며 여름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월요일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0: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를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저희가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뒤에 읽게 될 그 본문 말씀 로마서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살짝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

를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속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건 뭐 쉽지만 그러한 삶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섬기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뭐 나만의 만족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교회를 적어도 오랜 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뭐 설교를 통해서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니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본다든지,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가까이 한다든지, 뭐, 그래야만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뭐 섬길 수 있다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이메일을 잠깐 뭐 다 이 편지니까 뭐 다는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부분적으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는 이제 막 2년이 되어 가네요. 로스쿨 들어오고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로스쿨 신우회에서 이번 겨울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지혜도 주셨지만 로스쿨이 법을 가르치는 방법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 음악회 장소와 장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때는 한 대만 있어서 합창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신디는 스피커 연결용이 아니라 자체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황이 의자도 부족했고요. 악보를 바치는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지체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부족한 장비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기로 했습니다. 총 3개 교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교회는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장비를 빌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빌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과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면이 있던 천 목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신호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혹시 마이크 때하고 의자 좋은 교회에서 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열고 처음에는 소심함에 고가인 신디를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고 마이크 때와 의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자 천 목사님이 그래요? 빌려가요. 의자라고? 마이크 때? 의자 저거 좋겠네? 저거 가봐요. 목사님의 힘찬 말에 용기를 얻어 저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신디도 빌릴 수 있을까요? 신디? 그건 음향팀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물어보지 뭐 태훈아 로스쿨에서 음악회 한다는데 신디 좀 빌려줄 수 있니? 잠시 말씀 나누시더니 빌려가도 된대요 하시는 목사님 사실 많이 걱정되고 망설였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절차상의 이유로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과 마음에 가슴 졸였었습니다. 그 마음이 천 목사님의 흔쾌한 가져가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신디와 의자를 열심히 물색하는데 써니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헤이 음악회 해요? 네 여러 가지 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써니 목사님 말 괜찮아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웃고 넘어갔지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들리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의 멤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종이나 신디와 마이크 때 전부 구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 신디와 물건을 빌리기로 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물건을 빌리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길래 사실 같이 로스쿨에 다니는 제 친구와 저는 물품들을 챙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구야 우리 이거 빌리면서 대여 목록 정도는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지? 친구도 그러게 이렇게 빌려가도 되나 싶은데 법을 배우는 우리로서는 재밌어집니다. 대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차후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과실 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려가면서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 걱정을 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모습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요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공연하시나 봐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목사님, 그때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해서. 빌려주는 모습이 당연해서 무슨 음악회인지 왜 빌려가는지 물어보지 않고 몇 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도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당연해서 감격하지 않고 빙그레 마음속으로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음악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뭐 어쩌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아, 여러분 들어오시다 봐주신 주보 안에 혹은 화면을 통해서 본문 내용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 주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여러분 그런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외국 말을 하는 뭐 외국인이라면 뭐 더 그렇겠죠. 근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스터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새터민이라든지 아마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정말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을 들어야 되고요. 질문을 여러 번 던져야 되고요.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같이 대화하기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흔히 양파라고 하는데 거기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둥글파라고 부릅니다. 볶음밥은 기름밥이라고 하죠.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이즘증이라고 합니다. 이즘증.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라고 하죠. 게시판 알림판. 멋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이 영어는 우리가 더 쓰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잘 안 써요.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리콥터 영어잖아요. 거긴 뭐라고 부르죠? 직승비행기. 골키퍼 문지기. 수화 손가락말. 야간경기 등불게임. 주차장 차마당. 돌풍 갑작바람. 이외에도 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시면 뭐 쫙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디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예수원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말들을 배워요. 또 거기 정서, 문화, 왜냐면 우리가 통일 얘기하지만 뭐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날이 정말 오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소망한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외국분들이거든요. 그 벤토리 신부님이 그 강사로 직접 나서시면서 북한 학교에 대한 강의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약간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 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너무너무 실망하겠죠.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서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릴 때 막 왕따 되고 막 놀림당하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니까 형한테는 나중에 제가 형한테 듣기로는 이게 엄청 막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왜냐면 이제 이 환경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처럼 왕따 되진 않을 거고, 근데 웬걸 가보니까 첫날 첫 수업 시간에 4학년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그날 선생님 그 퀴즈인가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철자법, 일종의 퀴즈 하는 시간이죠. 스펠링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그냥 뭐 사소한 대화 영어로는 가능하지만 뭐 배가 고파요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아마 배웠죠. 그러니까 뭐 문법은 뭐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냥 대화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스펠링이니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철자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수업에 그 첫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단났죠. 근데 이제 형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형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이 저희 형을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형은 이제 야단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다 나를 망신당하려고 작정하셨나?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반에 이제 한국에서 올 친구가 한 명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그 아이거든. 근데 얘는 이름이 요셉인데 얘는 한국말을 진짜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 스펠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딴 아이들은 뭐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봄 하면은 스프링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러면 얘가 큰 목소리로 S-P-R-I-N-G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아이에게 그럼 두 번째 일어나서 그 뒤에 있는 애 일으켜가지고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그러면 얘가 또 미국 아이가 N-E-W-S-P-A-P-E-R 이런 식으로 계력 지내는데 이제 형 차례인데 형은 당연히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의 다른 카드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 형한테 거꾸로 네가 선생님 이름을,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거든요.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좀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순간부터 저희 형의 초등학교 4학년의 눈썰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막 너무너무 자신감 없고 뭐 창피하고 이러는데 그날부터 그 학교에서 그 교실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스토리니까요. 그 스토리의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결에 소문이 났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반 아이들의 또 형들까지 내게 몰려왔다. 야, 너희 반에 다른 나라 말 잘하는 아이가 있다며? 너구나. 내 이름도 좀 써줄래?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으로 급부상했다.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완전 유행하면서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선생님은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다. 샤프 선생님은 나의 처지를 아셨고 나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니드, 그 필요 말이죠.

0: 아름답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샤프 선생님이 그날 하신 일이 있죠. 샤프 선생님은 그날 한 학생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형을 살리셨어요.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첫 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소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99년 홍콩의 5성급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이 다급하게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미소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노스마일 파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일정대로 출근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소가 사라지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했고 억지로 미소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미소에는 천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짓는 미소의 가치가 저렇게 크다면 주님을 만난 참된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짓는 미소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머금은 미소가 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 주신 은혜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유교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만 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별 네 딸은 임장군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모르지. 그러나 이북은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발표요 30만 명, 이것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비 같은 반초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그 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 그러한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로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워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

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펜만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끊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곡에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요. 만약물을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게 동양하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더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정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마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요,
내가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 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잔 낙스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카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잔 낙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잔 낙스의 기도를 듣고 스카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 가장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이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속 사사시대의 사회구조를 보면 리더는 당연히 성인 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었고 사회 안에서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남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안에 리더십을 세워야 할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요. 바로 이방민족 출신인 삼갈이 등장하고 여자인 야엘이 등장하고 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혈통도 남성이라는 조건도 사회적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보상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게 경비 김겸 PD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기손강에서 적군을 떠내려 보내셨고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대단한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아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좋겠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주세요. 순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원일 싱어즈의 십자가 군병들아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는데, 그 전에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 기다립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그리고 날씨가 좀 흐린데요. 이럴 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처지잖아요. 우리가 순정의 말씀 붙잡으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1527번님, 3563번님 순종이라고 보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승리 아침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0: 심을 열는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미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1분 19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순종을 키워드로 오늘 출석체크 문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이 아침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4527번님, 1161번님, 또 7027번님, 4592번님, 순종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60번님은요, 순종,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 것 같이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순종과 정비례가 되는 줄 믿음으로 공감하며 이 아침 동참합니다 하시면서 순종이라고 남겨주고 계세요. 네, 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계속해서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순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5병이요 안내 스폿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먼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드림, 누군가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1분의 전파, 또 1시간의 전파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전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 땅을 찾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전파 선교사로 일어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날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부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부산극동방송 소개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오늘 들어보면 선교사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교사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셔 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송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생방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생방송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 주소를 카톡방, 그리고 뭐 주변 동역자분들께도 문자로 뿌려주시면서 7월 7일만큼은 부산극동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생방송이라고 보내시면 생방송 언제나 바로 청취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7월 7일 빈들의 기적 5병이요 특별 생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부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순종이 부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의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워십의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의 코너죠. 바이블랜드 라이브로 돌아올게요.

0: 아주 특별한 아침.
1: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2: 바이블랜 라이브.
1: 네, 매주 금요일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바이블랜드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2: 할렐루야, 용도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1: 네,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함께합니다.
2: 그렇죠, 오래간만입니다.
1: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뭐 선교지 두 번 다녀오고 왔습니다.
1: 어디 다녀오셨나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2: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필리핀에 갔는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민도루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하나 완성되어서 보고 왔고 또 팔라완이라는 섬에 가서 다시 교회를 짓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금 지어요.
1: 오, 네.
2: 감사하게도.
1: 야, 초등학교 안에.
2: 그렇죠. 초등학교 안에.
1: 거죠?
2: 네.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낙법을 했거든요. 그 핸드 스프링이라 그러죠.
1: 네네.
2: 손짓고 돌고. 제가 좀 운동 좀 합니다.
1: 야.
2: 한 학생들 1000명 넘는데 막 창 밖에서 과음주 이러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태권도 선교학과 애들 데리고 1월 달에 가서 한번 선교해볼까 싶은데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그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식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제 6월부터 먼저 선교지를 다녀온 우리 황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지어진 것도 있고 이제 지어지기

0: 시작한 곳도 있는데 순조하게 기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겨울에 또 그곳에 복음이 뿌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경영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멘.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인수 목사님과 오래간만에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두 개의 퀴즈, 몸풀기 넌센스 퀴즈 하나, 그리고 찬송가 하는 퀴즈. 네. 이렇게 두 개의 퀴즈 함께 하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맞는 이제 진주 귀걸이 네. 또 가져왔으니까 오늘 문자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목사님께서 갑자기 게릴라로 선물을 막 보내실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선물이 터질지 모르니 지금부터 핸드폰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부산 채널 설정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도 동일하게 선물 받으실 대상으로 올라가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준비해보시고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오늘 첫 번째 넌센스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볼까요?
1: 네, 몸풀기 퀴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가장 유명한 도시락은 무엇일까요?
0: 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도시락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지금부터 10번째 네. 정답 오신 분
0: 10번째 정답
1: 예예 예.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이 정답 속에 숫자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곱하면 10번째가 되고
0: 그러네요.
1: 기분에게 R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걸려있는 넌센스 퀴즈. 자, 성경 속 가장 유명한 도시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은 뭐 성경에 도시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1: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쵸.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그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0: 대한...
1: 너희들이 네.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네네네. 제자들이 이걸 사와가지고 어떻게 주냐고 돈이 부족하다. 네. 그 얼마 정도 대강 예산이?
0: 못해도 한 그때 인원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1,000명 이상은 됐으니까.
1: 그러니까 5,000명이라 나오는 네. 성경에.
0: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1,000명. 5,000명이다 그러면.
0: 네.
1: 5,000만 원. 1,000명이면 1,000명. 1,000만 원. 그렇죠.
0: 아, 한 사람당 만 원씩 계산해 보면 네.
1: 상당히 많은 돈이죠.
0: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1: 맞습니다.
0: 네, 마침 같은 주제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순종하고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0: 아멘. 네네.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펼쳐지는데 그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도시락일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먹을 것이 부족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은 뭐 누군가가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0: 맞아요.
1: 이름 뭔지 아시죠? 안드레.
0: 안드레.
1: 네, 안드레. 안드레와 자꾸 안드리니까
0: 네.
1: 그 무리 중에 가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0: 그렇죠.
1: 네, 자기의 도시락을 탁 드리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 이름도 참 신기합니다. 그 안드레.
0: 안드레. 네. 안드레가 찾아서
1: 찾아와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는데 깜짝 놀랐죠. 그죠?
0: 맞아요. 네. 그렇게 다 나누고도 열두 광주리를 채웠던 네,
1: 맞습니다.
0: 자, 이 역사 속에 나온 도시락입니다. 과연 어떤 도시락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오늘 이 아침 커피가 필요한 이유도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떤, 맞습니다.
0: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혹은 제 옆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이런 식의 이유도 함께 나눠보시면
1: 저는
0: 좋겠습니다.
1: 이 도시락 이름을 또 붙이라면 또 다르게 붙이고 싶어요.
0: 그럼 어떡해요?
1: 마중물.
0: 마중물.
1: 아멘. 마중물 도시락.
0: 그렇죠. 이 도시락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1: 역사가 막 나타난 거죠.
0: 네, 마중물 도시락도 네. 목사님께서 이 닉네임으로 짓고 싶다.
1: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번 주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1: 아멘.
0: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이렇게 아벨 예배 드릴 때 가인과 그 예물은 열납하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 예물은 열납했다고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본인이 헌신을 받으셨거든요.
1: 아멘.
0: 예,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마중물 도시락이라고도 부르고 싶단 이 도시락의 이름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호산나 남미 50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40분 3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넌센스 퀴즈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일까요가 오늘의 넌센스 퀴즈였고요. 목사님께서 마중물 도시락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요?
1: 오병이어입니다.
0: 네, 오병이어 도시락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자, 오병이어요. 딱 제 번호 뒷자리에요. 라고 0153번님께서.
1: 153물고기.
0: 이렇게 보내주셨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어.

0: 주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라고 5763번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8571번님 즐거운 금요일에 아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1: 7871님 정답 오병여입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했는데 아... 제가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0: 오
1: 팍팍팍 거울 보고요 좀 외치세요.
0: 팍팍팍 아 딱 제 상태인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팍팍팍으로 힘이 솟아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답 10번째 들어오신 분께 네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1: 네 10번째 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5798님 축하드립니다.
0: 네, 579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1: 벌써 배달됐어요.
0: 벌써
1: 커피는.
0: 전달됐죠. 네,
1: 커피는 벌써 배달됐어요.
0: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놓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사실 커피 한 잔 내가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산 극동방에서 드리는 뭐 네. 제가 드린 거지, 그죠?
0: 그렇죠.
1: 네, 드리는 이 선물은 특별합니다.
0: 아, 그죠. 아주 특별하죠.
1: 네, 엄청 맛있어요.
0: 좋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송가 하는 퀴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 보내신 것처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정답 오시는 분은 일단 귀고리
0: 네.
1: 진주 귀고리 당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문자 계속 오다 보니까 럭키 세븐이 좋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일곱 번째 또 문자 보내시는 분에게는 커피 바로 제가 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찬송가 하는 퀴즈 첫 번째로 정답을 들어오신 분께는 진주 귀걸이를 그리고 일곱 번째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뭐 7월이니까 우리가 세 개 드리죠, 그죠?
0: 네.
1: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추첨해서 네. 두 분에게 더 진주 귀걸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찬송가 하는 퀴즈가 준비되어져 있을지 자,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하는 첫음 잘 들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첫음 준비되셨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찬송가 하는 퀴즈 첫음 들려드립니다. 네.
1: 끝났어.
0: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1: 네네네.
0: 자, 이 음인데요.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예요. 범인은 찬송가고요. 자, 이 음. 우선 어떻게 그 목사님 아름다운
1: 미입니다.
0: 목소리로
1: 미미미미미그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0: 안 되죠?
1: 음악 그대로 미미
0: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가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요즘 잘 안 부르.
0: 실은 저도 오늘 이 퀴즈를 먼저 살펴봤을 때 오늘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좀 친숙한 찬송가들이 퀴즈를 많이 드렸는데
1: 힌트를 조금 주면요.
0: 네.
1: 이 찬송은 주로 권사님들 이 검은 옷을 입고
0: 그렇죠.
1: 양쪽으로 줄을 쫙 서서 부르는 걸 저는 이 찬양하면은 그게 딱 생각나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목회자니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자, 과연 이 찬양 자 권사님들이 어떠한
1: 검은 옷, 무조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양쪽으로 착 이렇게 해서 검은 그 전에 찬송가 성경책이 별도로 돼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검은 찬송가 위에 하얀색 그 종이에 검은 이제 화음이 들어 있는 이걸 가지고 예,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0: 맞아요.
1: 어디로 가는데
0: 근데 이 찬양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슬픈 찬양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1: 소망이죠. 소망.
0: 맞아요. 그렇게 우리 완전 소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실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과연 이 찬양은 무엇일지 지금

0: 비슷하게 3874님 천국에서 만나보자.
1: 아 비슷해요.
0: 아, 비슷합니다.
1: 아니고요.
0: 아직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1: 자
0: 그럼 두 번째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되면.
1: 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0: 첫 번째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는 시원한 커피와 네. 진주 귀걸이 영롱한 오. 영롱한 진주 귀걸이 바로 드리도록 합니다.
1: 네, 자 두 번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0: 거의 맞출 수 있어요.
1: 어, 한 번 더. 네. 자, 이 찬양은 과연 무슨 찬양일지. 자,
0: 미래.
1: 저희 미래. 자,
0: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1: 자, 저희의 힌트를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그렇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답과 같죠. 미래.
1: 맞아요.
0: 어, 우리의
1: 네, 미래.
0: 미래. 네, 먼 미래.
1: 자, 미래.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찬송가 하는 퀴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가사 힌트 한번 주시고, 저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정답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힌트 드릴 수 있을까요?
0: 요즘 그, 하늘 보시는 분들이 많죠?
1: 어, 그죠. 네. 맞아요.
0: 왜냐면 장마철 이제 막 입구에 있는데, 저도 토요일 아침마다 족구 경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 산을 보니까 야 내일 아침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맞아요. 자 하늘.
0: 예. 네, 근데 하늘. 우리는 날씨가 맑으면 좋겠죠.
1: 그렇죠.
0: 예 네, 하늘을 봤는데.
1: 그렇죠. 네,
0: 맑으면 좋을
1: 뭐
0: 것
1: 같아요. 낮에는 네. 맑은 하늘이고 네. 밤에는 밝은 하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어제 그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 네. 지금 백야라 그러더라고. 러시아.
1: 아 러시아가.
0: 네 러시아.
1: 엄청 하늘이 밝겠네요.
0: 밤 10시 뭐 밤 11시 됐는데. 아직 해가 있다 그래요.
1: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0: 어, 그리고 나서는 11시 되면 좀 어두워지는데 캄캄이 아니라 어둑어둑 그리고 하시네. 새벽 2시 되면 다시 해가 뜬대요.
1: 오.
0: 결국 제가 아내랑 같이 한번 가보기로.
1: 오, 너무 네. 신기한데 잠은 푹 자진 못하겠네요.
0: 그 안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가사 힌트 드렸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길 네,
0: 미래라 그러니까 확신해서 정답 네. 보내시고 막 이러시죠.
1: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0: 자, 우선 오늘 퀴즈의 정답.
1: 아직 세 번째 음이 안 나갔어요.
0: 세 번째.
1: 첫음 두 번째 드렸는데.
0: 두 번째 음까지 드렸는데 세 번째 음. 네. 자. 오.
1: 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0: 좀
1: 네.
0: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지금 5분여 남았어요.
1: 아이고, 빨리
0: 네. 엄청 빨리 지나겠는데. 자, 세 번째 음까지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바로 정답 발표하고 우쌤의 라이브 찬양 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늘 가는 발걸음.
0: 네, 이렇게 정답 발표됐는데 찬송가 49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5937번님은 주님의 크신 사랑 받았기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1: 이제 일곱 번째 오셨죠?
0: 네.
1: 조금 이따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5641번님도 저도 이 찬송가 좋아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이 찬송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0: 아멘.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고요. 또 처음에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0: 아멘.
1: 하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황인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극동방송은 살리는 방송이다.
0: 아멘. 네,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로 네네. 이제 여름 보내게 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생 방송 빈들의 기적 5경 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야겠죠?
1: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그동안 방송 듣게 하시고 아멘. 저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방송 선교사 하고 있거든요. 전파 선교사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 방법이 없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는 선교사다.
0: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0: 저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대 김경 PD였고요.
1: 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6번째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된 것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속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께 소속된 사도가 주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축복이 따르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의 말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 하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3절 전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타 번역은 우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꼭 넣는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도 바울도 복되고 기도를 받는 골로새 교회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의 종류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3절 하반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택하여 또는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지요. 누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누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을 합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하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과 친구가 될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야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신이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므로 제일 먼저 감사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분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골로새교를 위해 감사로 기도했던, 항상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둘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보시지요. 믿음이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사랑이란 현재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신뢰이고 소망이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사역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의 수고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함이 동반되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행함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으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지요. 당신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는 언제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과 명성과 소유는 좀이 들거나 도둑이 들거나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고 좀과 도둑과 부패가 없는 영원한 상급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골로새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이유가 바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인생의 간증집에 써 내려가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 수고를 버텨냈던 원동력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믿음의 보석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보석들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 원인은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던가, 바르게 선포되었다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0: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르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26절과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판에 떨어지면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명싹이 도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들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해 항상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이가 있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싹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복된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73-977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

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설교 시간에는 몽골과 관련된 저의 기억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20년 전에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딱 20년 만에 저도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충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여름이나 가을에 의료 선교팀이 항상 중국이나 몽골로 의료 팀을 꾸려서 갔는데 그때 제가 인솔 목사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는 8월이었는데 마침 몽골 선교 15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예배 중에 저녁 때 큰 기념예배가 있었는데 저희 의료선교팀도 주중에는 낮에는 의료진료하다가 저녁 시간엔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충신교회 박존순 목사님으로 그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셔서 그 선교대회를 총 진두지휘하시고 후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 그 다음해인 1991년에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가 되었지요. 그래서 러시아나 스탄 들어가는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도 민주화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처음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딱 열리니까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을까요? 이 열정적인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된 몽골 기독교 인구가 15년 만에 만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3만 명이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절대적인 영향을 또 끼쳤던 분들이 바로 한국 출신 선교사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몽골엔 기독교 인구가 0이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3명이 믿기 시작해가지고 3만 명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추가로 더 세월이 흘렀죠. 지금은 이제 35년이 됐어요. 자, 15년 전에 3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얼마가 되었을까? 만배라면, 15년 동안 만배라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한 두 배 정도 성장했어요. 지금 한 5만에서 6만 정도라고 합니다. 총 인구가 360만인데 그중에 한 2%가 못 되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도 있었고 침체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몽골에 대한 기억은 징기스칸에 대한 그러한 기억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독일에 있었잖아요. 여름에 휴가 때 동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 중에서 꼭 방문해야 될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도시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네, 부다페스트.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음악가들은 다 그 땅에 묻혀 있는데 어느 어디일까요? 예, 네, 비엔나. 네, 네, 비엔나예요. 그 두 도시를 갔는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유럽 원정을 떠납니다. 1240년, 지금부터 대략 한 800년 전에 그 땅을 휩습니다. 자, 여러분, 부다페스트에 앞서 러시아도 점령하고 폴란드도 점령합니다. 헝가리도 점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다페스트가 점령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몽골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더 들어와서 이번에는 비엔나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 사정상 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지도자들이 모여서 칸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비엔나를 목전에 두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는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예요, 지금. 근데 지금의 러시아보다 3분의 1이나 더 되는 땅을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13세기 몽골입니다. 네. 몽골 하면 징기스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한 세기를 온 땅을 점령하면서 넓혀갔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아시아인으로서 서양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사실 서양 사람들이 18, 19, 20세기 접어들면서 제국주의 속에서 얼마나 완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800년 전에 아시아 사람으로서 몽골이 유럽 땅을 점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몽골에 대한 기억은 허석구 이영숙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거성교회 담임으로 결정이 났을 때 부임하기 전이죠. 11월 달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허석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고향교회 가게 됐다는데 축하합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네 분과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는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허석구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2011년에 발간되었는데 내용은 이제 가서 사역하다가 안식년 들어와서 잠깐 쉬고 다시 들어가면서 몽골에 대한 선교의 여정 어떻게 내가 헌신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아내는 간증이었습니다. 거성교회 부임하고도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이광기 은퇴장로님께서도 2006년 제가 참석했던 그 기념예배에 참석을 하셨대요. 네, 바로 몽골 학교 교장으로 1년간 가 계신 동안 저도 그 땅을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허석구 목사님은 몽골 선교사로 오시기 전에 헌신하시기 전에는 거성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성교회를 다니셨고 또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또 개원을 부산의 가장 어려운 동네에 할렐루야 치과라는 치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면 무료 진료하는 날로 정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나의 삶을 좀 더 보람있게 살고자 또 선교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50세 치과 문을 닫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 가서 두 분이 같이 공부하고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2년 동안 또 전임 사역 감당하고 55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몽골 땅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몽골에는 연세 친선병원이 있어서 치과 의사 선교사로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1년 만에 그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몽골 베다니 마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11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선교사 정년이 그 당시엔 65세였어요. 그래서 그 정년에 따라서 사역을 현지인 목사님께 넘겨주고 또 귀국하였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간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전환기 속에서. 이영숙 목사님 역시 몽골에서 사역하는 동안 몽골이 공기가 너무 탁하고 오염이 심해서 기관지 확장증이란 훈장을 달고 귀국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관지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귀국한 뒤에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3개월 만에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또 몽골인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목사님 집을 개방하여 서울 베다니 마을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몽골인들 또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울 텐데 라는 마음으로 쉼터를 마련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몽골 청년들을 위해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몽골에서 유학 온 여학생들 또 일자리를 위해서 온 젊은이들을 위해서 몽골리아 홈미션 센터를 사비를 드리고 또 후원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또 홈미션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명의 여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남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새롭게 베다니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몽골인들, 특별히 남성들 숙소로 마련하여 벌써 1년 사이에 152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허석구 목사님과 사모님의 몽골 사랑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비단 두 분만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 가정과 또 따님 가정이 부모님의 뜻을 받아 제한 몽골인 선교를 위해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센터들 운영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구나.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거성교회가 허석구 선교사님, 이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몽골 땅에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심했어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애정이, 마음이, 사랑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또 특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총 29장까지 이어지는 편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뒤에 그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와서 또 젊은 일꾼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돌보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명심해야 합니다.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아 물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몽골 베다니 교회 허석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성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2대, 3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79년의 역사 속에 앞서 헌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몽골교회도 지금은 툽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니라. 20년 동안 몽골인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거기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연극까지 하는데요. 청소년부, 아동부 두 번의 공연을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주 견실한 몽골대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이나 몽골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130명이나 되면서 북적북적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시는지 연세 많으신 여전도사님 또 젊은 목사님이 와서 또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봉춘 선교사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이분은 34년째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가장 오래 되신 분이에요. 베다니 교회 역시 허석호 선교사님과 이분이 처음으로 같이 연합하여 동역하며 세운 교회고 우리 허석구 선교사님은 정년이 돼서 돌아왔지만 이분은 여전히 남아서 현지 목회자들 세우고 뒤에서 이분들 돌보고 섬기고 묵묵히 사역을 참으로 귀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자라게 하시는 분, 한 영혼 영혼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다니 오르가츠 교회는 허석구 선교사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후원하여 교회를 건축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성령님이 그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세웠지요. 어느 장로님이 개척해서 세웠다고 하죠. 또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각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헌신의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심는 역할이 있고 물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허전하죠? 허전할 필요 없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교회 앞에서 아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세웠네 이 사람이 역할 감당했네 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각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일한 대로 상이 주어집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게 않으셨습니다. 물 주는 이가 있으면 또 옆에서 돌보는 이가 있고 거름 주는 이가 있고 열매를 따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일꾼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구나. 또 우리 터전 속에 거하는 자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짐하며 각각의 역할 속에 충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심겨진 씨앗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 몽골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거성교회도 하나님께서 7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온전한 신앙과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모든 분들은 물론 이세도 조금은 있었지만 삶을 위해서 대륙을 넘어온 분들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간호

변호사와 강부들로 왔고요. 그 다음에 직장, 좋은 직장을 얻고자 실력을 쌓아서 뭐 다양한 독일 기업에 취업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높이고자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륙을 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대륙을 넘나듭시다 하고 성도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거성교회도 다섯 가지 비전 중에 네 번째는 선교 비전, 양육 비전이죠. 뭐죠?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나들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직접적인 어떤 선교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륙을 넘나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6년 몽골 선교 15주년 기념대회에서 마지막 날 몽골 한인 선교사들 일동은 2006 몽골 울란바토르 선언문을 작성하여 마지막 집회 8월 18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1991년 복음의 황무지였던 몽골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지난 15년 동안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과 만배의 결실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에 몽골 한인 선교사 일동은 급변하는 21세기 선교 환경 속에서 몽골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선교하겠노라고 네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교파를 초월한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지속한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신앙인들의 장점이 있어. 세계를 어딜 교회나 가나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근데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잘하죠? 갈라서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교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더 쪼개집니다. 왜?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십 개가 됩니다. 합동축이라는 교단은 더 어마어마해. 무슨 합동. 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교단 분열을 몽골 땅에 재현하지 않으며 선교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력할 것을 다짐한다. 선교사들이 각각의 출신 교단은 있지만 하나의 몽골 개신교 교단을 이루어 사역한다. 실제로 15년 동안 잘 사역했고요.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역시 일부 군소교단들이 자기네 교단 강조하면서 그 교단을 심는데 성공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의 교단이 크게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또 갈라서고 또 우리 교단이네 저런 교단이네 하고 강조하는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몽골 현지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한다. 정말 좋은 선교는 뭐예요? 현지인들에게 모든 걸 다 이양할 수 있고 떠나는 게 좋은 거죠. 선교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현지인 사역자를 발굴 양성하여 리더십을 이양하고 몽골인 스스로 자립, 자치, 자전하는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데 전력한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몽골 베다니 오르가츠 교회예요. 네. 허석구 선교사님이 그거 잘 하고 떠나오신 거예요. 세 번째, 몽골 사회를 치유하는 통정적 선교를 지향한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NGO 등을 통한 구호개발 등 몽골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한다. 네, 그 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노력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배와 복음 전파. 네 번째, 몽골 교회를 세계 선교의 파송교회로 세운다. 유목민족의 기상을 가진 몽골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를 스스로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을 심고 동반자가 된다.

0: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하고 있구나. 네. 이 IT 시대,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 한류 문화 속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데 이 세계가 다 준비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 좋아해요. 미국 사람이 가도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중국 사람이나 다른, 싫어하는 이 관계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해. 다 좋아해요. 문화적인 이 역량 속에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으로 제2의 아시아, 그러니까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나라로 삼으시는구나.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여전히 뿌리고 있는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그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산 땅을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산 성시와의 1%를 감당하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립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망과 기쁨과 비전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한 디딤터 새벽 기도회를 이번 한 주간 갔습니다. 또 손맞춤 기도회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아이들의 담긴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대륙을 넘나드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성교회가 배출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양한 건 있지만 뭐 검색해서 딱 뜨는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하물며 하만 갔더니 그 동네에서 뭐 경제 주름잡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성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앞으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일꾼이 나오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울며 씨를 뿌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유명한 영어 강사이신 정철 선생님의 강의 노하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수업 시간에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에 밥 먹고 졸린 시간이니까 정신 차립시다 라고 하면 학생들은 졸린 시간이라고 하는 말의 세뇌에 대해서 진짜 하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밥 먹었으니 힘내서 달려봅시다 그런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듣는 순간에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0: 네, 어려운 문제도 이거 자주 틀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긍정적인 말이 학생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새삼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도 우리가 매일 내뱉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3장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시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섞어내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곧 내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뼈아픈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와, 이 말에 생명이 있다는 거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참 두렵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 며칠